0: 아담, look your part coming.
1: 밤내게 날아가 꿈이란 것도 잊은 채나 웃으며 너를 만나 Never ending forever
0: Everybody now